0: 어떻겠어 뒤늦게 후회 나는 거치 더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쳐서야 나도 그치겠지
1: 下午两点了，现在的紫外线是一天中最高的哦。爱美的妹妹们，出门要记得擦防晒用品哦。
2: 云妹妹，
3: 加油加油加油加油！
4: 哎，王小姐，你跑这么快是要跑去哪里呀？
2: 去名传广电啊！在名传广电，你可以学到声音的表达、影像的制作，还有片场的合作，你想得到的通通都有哦！
4: 哇，这么厉害啊！我也要赶快去申请。
2: 想学传播，就来名传大学广播电视学系。
5: 大家好，我是 Vivian 徐若瑄，您现在收听的是名传之声，是名传广播电台，你一定会喜欢。

너에게 오고 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기를 바람 그리고 눈물 벚꽃 모두 떨고 새싹 피기를 바람 그리고 우리 추워 노을처럼 짧고 아름답기를 바라기 모든 거 바람 못돼 너에게 안 아픈 등 기분 좋게 밀기를

다가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, I ain't perfect But I'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

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